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잔인한 전쟁 범죄로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보복으로 실시한 중동 지역의 미군 주둔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협의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장도 SNS에서 올해 2월 남부 초등학교가 공격을 받아 아동 등 1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재개된 군사작전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고 묻자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을 견제했습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발생한 대규모 토속류로 인해 네팔 재해당국은 지금까지 1204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42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미디어가 전해 이번 토속류로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양국 합해서 1225명, 실종자는 47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팔에서는 군과 경찰 등이 수색과 구조에 임하고 있으나 각지에서 도로가 끊기고 전력과 통신도 광범위하게 끊겨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지원 물자를 전달할지와 감염증 방지 등 대피소의 위생 상태의 유지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토속류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이 된 2일, 샤 총리는 의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관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때가 왔다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붕괴돼 이번 토속류가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책을 호소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현지 미디어는 카날 외무장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미국, 인도에는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0: 육상자위대는 8월 25일부터 미야기현의 오조지아라 연습장에서 시가지에 잠복하고 있는 무장세력에 대한 대처 등을 상정한 프랑스 육군과의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침공해오는 상대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상정되는 공격용 소형 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작년도부터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방위성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능력이 알려지기 때문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비행 거리마다 세 종류의 도입이 정해져 있어 각각 상륙해온 차량 등과 연안부의 선정, 그리고 앞바다의 함정에 대한 대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공개된 것은 비행거리가 짧은 차량 등에 대한 대처를 상정한 기체로 탄약이나 카메라를 탑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훈련에서는 카메라를 탑재한 기체가 상대의 위치를 특정해 모의 탄약을 탑재한 다른 기체가 공격 순서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생겨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진용 시험 비행을 실시해 대원은 스마트폰과 같은 조작 패널을 사용해 조종하고 다른 대원이 하강해 오는 기체를 한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시험 비행 중에도 기체의 일부 동작에서 문제가 발생해 육상자위대는 원인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내년 27년도부터 현장 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으로 방위성은 이들 기체도 사용해 쉴드라고 불리는 연안 방위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세계문화유산인 사도섬의 금산에서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이 올해는 오는 12일에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이라는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선반도 출신

0: 노동자가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던 장소라며 반발한 것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등재 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 행사를 매년 개최할 것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토시에서는 현지의 시민단체와 니가타 현 등으로 조직된 실행위원회가 재작년부터 추도식을 개최했는데 3회째가 되는 올해는 오는 12일에 현지 국민관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추도식 참석과 관련해 외무성은 한국 측과 조정을 계속해왔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입니다. 사도섬의 금상과 관련해 이란 양국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월에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관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관계국과 협의해 전시와 설명을 개선해 전체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도록 권고하는 결의가 채택돼 한국 측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된 데 대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와준다면 일본 경제에 큰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8월 31일 센다이시에서 열린 이란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한국 측 회장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일본에서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현내 유치를 작년에 지사 선거 공약으로 내건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회장의 본심은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SK 하이닉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므로 미야기현에 와준다면 어떤 형태가 됐든 현이나 도호쿠, 일본 경제에 있어서도 큰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액의 투자인데다 한국 국내 사정 등을 생각하면 그리 쉽게 국외로 나간다는 결단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내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재작년 9월 오히라무라의 공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던 타이완의 반도체 대기업 PSMC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의 신청 조건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장은영,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도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기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さん, 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기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기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一番은
0: 제일,
5: 美味しい는
0: 맛있다로
5: 一番美味しい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ですか?
0: 를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一番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美味しい
0: 에 앞에
5: 一番을
0: 붙여서
5: 一番美味しい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どれが一番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どれ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이치반 오이시이데스.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가?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4: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1: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5: 人気があります.
0: 는 인기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5: 人気
0: 는 인기.
5: あります.
0: 는 동사 있다.
5: ある.
0: 의 ます형이죠.
4: これがおすすめです.
1: 이게 추천할 만해요.
5: これ.
0: 는 이것.
5: おすすめ.
0: 는 추천입니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人気があります。一番人気があります。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이 밖에도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까요? 여행 가방을 사러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게 가장 싼지 가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싸다는
5: 야스이, 야스이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ご注文は?
5: ご注文は?
0: 는 주문은요? 라는 뜻으로 점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5: 주문은
0: 주문인데 상대방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고가 앞에 붙어 있죠. 끝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로 그 뒤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ご注文は?タムさん、何にする?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味噌ラーメン?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여러분은 라면을 알고 계시나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길게 뽑은 국수를 삶아서 뜨거운 국물에 넣고 삶은 달걀이나 고기, 야채를 얹은 음식인데요. 라면은 원래 중국 음식이었지만 일본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가 됐죠.
1: 네, 라면 국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0: 네, 육수 국물은 닭뼈나 돼지뼈, 해산물을 우려낸 것 등이 있고요. 맛은 된장, 소금, 간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1: 네, 지금도 새로운 라면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 중에는 치즈나 생크림 등을 사용한 특이한 라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맛을 고안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각지에는 특색 있는 지역 라면도 있으니까 여러 곳을 찾아가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일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9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1일 혁명수비대의 설비 등을 표적으로 한 공격을 가해 이란 미디어는 남부 시리크에서 결혼식이 치러진 주택 주변이 공격을 받아 4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중부사령부의 대변인은 2일 보도는 파악하고 있고 확인 중에 있다. 미군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달리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잔인한 전쟁 범죄로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보복으로 실시한 중동 지역의 미군 주둔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협의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장도 SNS에서 올해 2월 남부 초등학교가 공격을 받아 아동 등 1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재개된 군사작전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고 묻자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언제

0: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을 견제했습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발생한 대규모 토속류로 인해 네팔 재해당국은 지금까지 1204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42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미디어가 전해 이번 토속류로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양국 합해서 1225명, 실종자는 47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팔에서는 군과 경찰 등이 수색과 구조에 임하고 있으나 각지에서 도로가 끊기고 전력과 통신도 광범위하게 끊겨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지원 물자를 전달할지와 감염증 방지 등 대피소의 위생 상태의 유지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토속류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이 된 2일 샤 총리는 의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관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때가 왔다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붕괴돼 이번 토속류가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책을 호소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현지 미디어는 카날 외무장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미국, 인도에는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0: 육상자위대는 8월 25일부터 미야기현의 오조지아라 연습장에서 시가지에 잠복하고 있는 무장세력에 대한 대처 등을 상정한 프랑스 육군과의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침공해오는 상대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상정되는 공격용 소형 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작년도부터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방위성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능력이 알려지기 때문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비행 거리마다 세 종류의 도입이 정해져 있어 각각 상륙해온 차량 등과 연안부의 선정, 그리고 앞바다의 함정에 대한 대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공개된 것은 비행거리가 짧은 차량 등에 대한 대처를 상정한 기체로 탄약이나 카메라를 탑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훈련에서는 카메라를 탑재한 기체가 상대의 위치를 특정해 모의 탄약을 탑재한 다른 기체가 공격 순서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생겨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진용 시험 비행을 실시해 대원은 스마트폰과 같은 조작 패널을 사용해 조종하고 다른 대원이 하강해 오는 기체를 한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시험 비행 중에도 기체의 일부 동작에서 문제가 발생해 육상자위대는 원인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내년 27년도부터 현장 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으로 방위성은 이들 기체도 사용해 쉴드라고 불리는 연안 방위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세계문화유산인 사도섬의 금산에서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이 올해는 오는 12일에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이라는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강요당했던 장소라며 반발한 것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등재 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 행사를 매년 개최할 것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도시에서는 현지 시민단체와 니가타현 등으로 조직된 실행위원회가 재작년부터 추도식을 개최했는데 3회째가 되는 올해는 오는 12일에 현지 국민관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추도식 참석과 관련해 외무성은 한국 측과 조정을 계속해왔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입니다.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이란 양국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월에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UN 교육과학문화기관의 세계유산위원회

0: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관계국과 협의해 전시와 설명을 개선해 전체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도록 권고하는 결의가 채택돼 한국 측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된 데 대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와준다면 일본 경제에 큰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8월 31일 센다이시에서 열린 이란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한국 측 회장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일본에서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현내 유치를 작년에 지사 선거 공약으로 내건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회장의 본심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므로 미야기현에 와준다면 어떤 형태가 됐든 현이나 도호쿠, 일본 경제에 있어서도 큰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액의 투자인 데다 한국 국내 사정 등을 생각하면 그리 쉽게 국외로 나간다는 결단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내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재작년 9월 오히라무라의 공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던 타이완의 반도체 대기업 PSMC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의 신청 조건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장은영,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도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기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さん,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산, 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기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기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산,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一番은
0: 제일,
5: 오이시는
0: 맛있다로,
5: 一番美味しい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ですか?
0: 를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一番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오이시
0: 에 앞에
5: 一番을
0: 붙여서
5: 一番美味しい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どれが一番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どれ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이치반 오이시이데스.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가?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2: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1: 어느게제일인기가있어요？
5: 人気があります。
0: 는인기가있어요라는뜻입니다。
5: 人気
0: 는인기
5: あります
0: 는동사있다
5: ある
0: 의마스형이죠。
2: これがおすすめです。
1: 이게추천할만해요。
5: これ
0: 는이것。
5: おすすめ
0: 는추천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人気があります。一番人気があります。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이밖에도어느걸고르면좋을지물어볼까요？여행가방을사러왔다고가정해보세요。어느게가장싼지가게사람에게물어보세요。싸다는
5: 安い
0: 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2: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0: 오늘의추가표현은대화에서점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4: ご注文は？
5: ご注文は？
0: 는주문은요라는뜻으로점원이손님에게주문을받을때사용합니다。
5: 주문
0: 은주문인데상대방에게경의를나타내는고가앞에붙어있죠。끝에와는주제를나타내는조사로그뒤에뭘로하시겠습니까라는문장이생략돼있는거죠。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4: ご注文は？タム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おい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2: 日本のラーメンはおいしいよ。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2: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가이도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라면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여러분은라면을알고계시나요？밀가루를반죽해서길게뽑은국수를삶아서뜨거운국물에넣고삶은달걀이나고기야채를얹은음식인데요。라면은원래중국음식이었지만일본에서발전해서이제는일본을대표하는음식의하나가됐죠。
1: 네라면국물은여러가지가있지요。
0: 네육수국물은닭뼈나돼지뼈해산물을우려낸것등이있고요。맛은된장소금간장등다양한종류가있죠。
1: 네지금도새로운라면이속속개발되고있는것같아요。
0: 네그중에는치즈나생크림등을사용한특이한라면이등장하기도하고새로운맛을고안해내는것같아요。그리고일본각지에는특색있는지역라면도있으니까여러곳을찾아가서먹어보는것도여행의재미일것같아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메가헤르츠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1일 혁명수비대의 설비 등을 표적으로 한 공격을 가해 이란 미디어는 남부 시리크에서 결혼식이 치러진 주택 주변이 공격을 받아 4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중부사령부의 대변인은 2일 보도는 파악하고 있고 확인 중에 있다. 미군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달리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잔인한 전쟁 범죄로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보복으로 실시한 중동 지역의 미군 주둔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협의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장도 SNS에서 올해 2월 남부 초등학교가 공격을 받아 아동 등 1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재개된 군사작전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고 묻자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을 견제했습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발생한 대규모 토속류로 인해 네팔 재해 당국은 지금까지 1204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42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미디어가 전해 이번 토속류로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양국 합해서 1225명, 실종자는 47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팔에서는 군과 경찰 등이 수색과 구조에 임하고 있으나 각지에서 도로가 끊기고 전력과 통신도 광범위하게 끊겨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이재민들에게 어떻게 지원 물자를 전달할지와 감염증 방지 등 대피소의 위생 상태의 유지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토속류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이 된 2일 샤 총리는 의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관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때가 왔다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붕괴돼 이번 토속류가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책을 호소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현지 미디어는 카날 외무장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미국, 인도에는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0: 육상자위대는 8월 25일부터 미야기현의 오조 지하라 연습장에서 시가지에 잠복하고 있는 무장세력에 대한 대처 등을 상정한 프랑스 육군과의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침공해오는 상대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상정되는 공격용 소형 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작년도부터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방위성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능력이 알려지기 때문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비행 거리마다 세 종류의 도입이 정해져 있어 각각 상륙해온 차량 등과 연안부의 선정, 그리고 앞바다의 함정에 대한 대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공개된 것은 비행거리가 짧은 차량 등에 대한 대처를 상정한 기체로 탄약이나 카메라를 탑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0: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훈련에서는 카메라를 탑재한 기체가 상대의 위치를 특정해 모의 탄약을 탑재한 다른 기체가 공격 순서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생겨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진용 시험 비행을 실시해 대원은 스마트폰과 같은 조작 패널을 사용해 조종하고 다른 대원이 하강해 오는 기체를 한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시험 비행 중에도 기체 일부 동작에서 문제가 발생해 육상자 위대는 원인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내년 27년도부터 현장 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으로 방위성은 이들 기체도 사용해 쉴드라고 불리는 연안 방위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세계문화유산인 사도섬의 금산에서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이 올해는 오는 12일에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이라는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강요당했던 장소라며 반발한 것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등재 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 행사를 매년 개최할 것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도시에서는 현지 시민단체와 니가타현 등으로 조직된 실행위원회가 재작년부터 추도식을 개최했는데 3회째가 되는 올해는 오는 12일에 현지 국민관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추도식 참석과 관련해 외무성은 한국 측과 조정을 계속해왔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입니다.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이란 양국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월에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관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관계국과 협의해 전시와 설명을 개선해 전체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도록 권고하는 결의가 채택돼 한국 측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된 데 대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와준다면 일본 경제에 큰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8월 31일 센다이시에서 열린 이란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한국 측 회장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일본에서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현내 유치를 작년에 지사 선거 공약으로 내건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회장의 본심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므로 미야기현에 와준다면 어떤 형태가 됐든 현이나 도호쿠, 일본 경제에 있어서도 큰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액의 투자인 데다 한국 국내 사정 등을 생각하면 그리 쉽게 국외로 나간다는 결단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내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재작년 9월 오히라무라의 공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던 타이완의 반도체 대기업 PSMC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의 신청 조건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장은영,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드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키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상, 나니이스르?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3: 미소라멘.
4: 일본의 라멘은 맛있어요. 저는 미소라멘이 좋아합니다.
3: 저는 미소라멘을 하겠습니다.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고주문와?
0: 주문은요?
1: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상, 나니 이스르?
0: 탐 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미소라멘.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키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일본의 라면은 맛있어요.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 미소라멘가 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키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 미소라멘이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상, 나니 이스르?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3: 미소라멘.
4: 일본의 라멘은 오이시요. 僕は 미소라멘가 好きなんだ.
3: 私 미소라멘이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도레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도레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이치반
0: 은 제일,
5: 오이시는
0: 맛있다로,
5: 이치반 오이시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데스가를
0: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이치반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오이시의
0: 앞에
5: 이치방을
0: 붙여서
5: 이치방 오이시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노래가 이치방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노래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 데스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이치반 오이시이데스.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까?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4: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

0: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1: 인기가 아리마스
2: 는 인기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1: 인기
2: 는 인기
1: 아리마스
2: 는 동사 있다
1: 아르
2: 의 마스형이죠.
3: これが おすすめです.
0: 이게 추천할 만해요.
1: これ
2: 는 이것
1: おすすめ
2: 는 추천입니다.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인기가 아리마스. 1번 인기가 아리마스. どれが一番 인기가 아리마스까?
2: 이 밖에도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까요? 여행 가방을 사러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게 가장 싼지 가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싸다는
1: 야스이, 야스이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2: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고추문와?
2: 는 주문은요? 라는 뜻으로 점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1: 주문은
2: 주문인데 상대방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고가 앞에 붙어 있죠. 끝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로 그 뒤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고주문은? 탐상, 何にする?
5: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4: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5: 味噌ラーメン.
6: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5: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0: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2: 여러분은 라면을 알고 계시나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길게 뽑은 국수를 삶아서 뜨거운 국물에 넣고 삶은 달걀이나 고기, 야채를 얹은 음식인데요. 라면은 원래 중국 음식이었지만 일본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가 됐죠.
0: 네, 라면 국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2: 네, 육수 국물은 닭뼈나 돼지뼈, 해산물을 우려낸 것 등이 있고요. 맛은 된장, 소금, 간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0: 네, 지금도 새로운 라면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그 중에는 치즈나 생크림 등을 사용한 특이한 라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맛을 고안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각지에는 특색 있는 지역 라면도 있으니까 여러 곳을 찾아가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일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1일 혁명수비대의 설비 등을 표적으로 한 공격을 가해 이란 미디어는 남부 시리크에서 결혼식이 치러진 주택 주변이 공격을 받아 4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중부사령부의 대변인은 2일 보도는 파악하고 있고 확인 중에 있다. 미군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달리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잔인한 전쟁 범죄로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보복으로 실시한 중동 지역의 미군 주둔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협의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장도 SNS에서 올해 2월 남부 초등학교가 공격을 받아 아동 등 1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재개된 군사작전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고 묻자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을 견제했습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발생한 대규모 토속류로 인해 네팔 재해당국은 지금까지 1204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42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미디어가 전해 이번 토속류로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양국합해서 1225명, 실종자는 47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팔에서는 군과 경찰 등이 수색과 구조에 임하고 있으나 각지에서 도로가 끊기고 전력과 통신도 광범위하게 끊겨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이재민들에게 어떻게 지원 물자를 전달할지와 감염증 방지 등 대피소의 위생 상태의 유지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토속류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이 된 2일 샤 총리는 의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관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때가 왔다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붕괴돼 이번 토속류가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책을 호소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현지 미디어는 카날 외무장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미국, 인도에는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0: 육상자위대는 8월 25일부터 미야기현의 오조지아라 연습장에서 시가지에 잠복하고 있는 무장세력에 대한 대처 등을 상정한 프랑스 육군과의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침공해오는 상대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상정되는 공격용 소형 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작년도부터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방위성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능력이 알려지기 때문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비행 거리마다 세 종류의 도입이 정해져 있어 각각 상륙해온 차량 등과 연안부의 선정, 그리고 앞바다의 함정에 대한 대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공개된 것은 비행거리가 짧은 차량 등에 대한 대처를 상정한 기체로 탄약이나 카메라를 탑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훈련에서는 카메라를 탑재한 기체가 상대의 위치를 특정해 모의 탄약을 탑재한 다른 기체가 공격 순서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생겨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진용 시험 비행을 실시해 대원은 스마트폰과 같은 조작 패널을 사용해 조종하고 다른 대원이 하강해 오는 기체를 한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시험 비행 중에도 기체의 일부 동작에서 문제가 발생해 육상자위대는 원인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내년 27년도부터 현장 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으로 방위성은 이들 기체도 사용해 쉴드라고 불리는 연안 방위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세계 문화유산인 사도섬의 금산에서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이 올해는 오는 12일에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이라는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강요당했던 장소라며 반발한 것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등재 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 행사를 매년 개최할 것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도시에서는 현지 시민단체와 니가타현 등으로 조직된 실행위원회가 재작년부터 추도식을 개최했는데 3회째가 되는 올해는 오는 12일에 현지 국민관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추도식 참석과 관련해 외무성은 한국 측과 조정을 계속해왔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입니다.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이란 양국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월에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관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관계국과 협의해 전시와 설명을 개선해 전체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도록 권고하는 결의가 채택돼 한국 측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된 데 대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와준다면 일본 경제에 큰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8월 31일 센다이시에서 열린 이란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한국 측 회장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일본에서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현내 유치를 작년에 지사 선거 공약으로 내건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회장의 본심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므로 미야기현에 와준다면 어떤 형태가 됐든 현이나 도호쿠, 일본 경제에 있어서도 큰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액의 투자인 데다 한국 국내 사정 등을 생각하면 그리 쉽게 국외로 나간다는 결단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내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재작년 9월 오히라무라의 공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던 타이완의 반도체 대기업 PSMC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의 신청 조건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장은영,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0: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드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키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1: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상, 나니이스르?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3: 미소라멘.
4: 일본의라멘은오이시요. 보쿠와 미소라멘가 스키난다.
3: 와타시 미소라멘이시마스.
1: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0: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고주문와?
1: 주문은요?
0: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상, 나니 이스르?
1: 탐 씨, 뭘로 할래?
0: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1: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0: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1: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0: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미소라멘.
1: 된장라면.
0: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키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1: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 미소라멘가 好きなんだ.
1: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0: 유키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 미소라멘이します.
1: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0: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상, 나니이스르?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3: 미소라멘.
4: 일본의라멘은 오이시요. 僕は 미소라멘가 好きなんだ.
3: 私 미소라멘이します.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1: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도레는
1: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도레가
1: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이치방은
1: 제일,
5: 오이시는
1: 맛있다로
5: 이치방 오이시는
1: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데스가를
1: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이치방을
1: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오이시의
1: 앞에
5: 이치방을
1: 붙여서
5: 이치방 오이시가
1: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노래가 이치방이라고
1: 처음에 말합니다.
5: 노래는
1: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0: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 데스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1: 네, 그렇죠.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 데스. 이치방 오이시 데스.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 데스까?
1: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6: 도레가 이치반 인기가 아리마스카?
7: 고레가 오스스메데스.
1: 뜻을 확인할까요?
6: 도레가 이치반 인기가 아리마스카?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1일 혁명수비대의 설비 등을 표적으로 한 공격을 가해 이란 미디어는 남부 시리크에서 결혼식이 치러진 주택 주변이 공격을 받아 4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중부사령부의 대변인은 2일 보도는 파악하고 있고 확인 중에 있다. 미군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달리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잔인한 전쟁 범죄로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보복으로 실시한 중동 지역의 미군 주둔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협의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장도 SNS에서 올해 2월 남부 초등학교가 공격을 받아 아동 등 1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재개된 군사작전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고 묻자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을 견제했습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발생한 대규모 토속류로 인해 네팔 재해당국은 지금까지 1204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42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미디어가 전해 이번 토속류로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양국 합해서 1225명, 실종자는 47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팔에서는 군과 경찰 등이 수색과 구조에 임하고 있으나 각지에서 도로가 끊기고 전력과 통신도 광범위하게 끊겨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이재민들에게 어떻게 지원 물자를 전달할지와 감염증 방지 등 대피소의 위생 상태의 유지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토속류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이 된 2일 샤 총리는 의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관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때가 왔다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붕괴돼 이번 토속류가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책을 호소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현지 미디어는 카날 외무장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미국, 인도에는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0: 육상자위대는 8월 25일부터 미야기현의 오조지아라 연습장에서 시가지에 잠복하고 있는 무장세력에 대한 대처 등을 상정한 프랑스 육군과의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침공해오는 상대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상정되는 공격용 소형 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작년도부터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방위성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능력이 알려지기 때문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비행 거리마다 세 종류의 도입이 정해져 있어 각각 상륙해온 차량 등과 연안부의 선정, 그리고 앞바다의 함정에 대한 대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공개된 것은 비행거리가 짧은 차량 등에 대한 대처를 상정한 기체로 탄약이나 카메라를 탑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훈련에서는 카메라를 탑재한 기체가 상대의 위치를 특정해 모의 탄약을 탑재한 다른 기체가 공격 순서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생겨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진용 시험 비행을 실시해 대원은 스마트폰과 같은 조작 패널을 사용해 조종하고 다른 대원이 하강해 오는 기체를 한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시험 비행 중에도 기체 일부 동작에서 문제가 발생해 육상자위대는 원인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내년 27년도부터 현장 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으로 방위성은 이들 기체도 사용해 쉴드라고 불리는 연안 방위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세계 문화유산인 사도섬의 금산에서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이 올해는 오는 12일에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이라는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던 장소라며 반발한 것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등재 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 행사를 매년 개최할 것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도시에서는 현지의 시민단체와 니가타현 등으로 조직된 실행위원회가 재작년부터 추도식을 개최했는데 3회째가 되는 올해는 오는 12일에 현지 국민관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추도식 참석과 관련해 외무성은 한국 측과 조정을 계속해왔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입니다.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이란 양국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월에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UN 교육과학문화기관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관계국과 협의해 전시와 설명을 개선해 전체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도록 권고하는 결의가 채택돼 한국 측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된 데 대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와준다면 일본 경제에 큰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8월 31일 센다이시에서 열린 이란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한국 측 회장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일본에서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현내 유치를 작년에 지사 선거 공약으로 내건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회장의 본심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므로 미야기현에 와준다면 어떤 형태가 됐든 현이나 도호쿠, 일본 경제에 있어서도 큰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액의 투자인 데다 한국 국내 사정 등을 생각하면 그리 쉽게 국외로 나간다는 결단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내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재작년 9월 오히라무라의 공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던 타이완의 반도체 대기업 PSMC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의 신청 조건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장은영,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드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키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상, 나니이스르?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3: 미소라멘.
4: 일본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さん、何にする?
0: 탐 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미소라멘.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키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키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상, 나니이스르?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3: 미소라멘.
4: 일본のラーメンは 오이시요? 僕は 미소라멘가 好きなんだ.
3: 私, 미소라멘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一番
0: 은 제일,
5: 오이시는
0: 맛있다로,
5: 이치반 오이시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데스가를
0: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이치반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오이시의
0: 앞에
5: 이치방을
0: 붙여서
5: 이치방 오이시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노래가 이치방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노래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 데스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이치반 오이시이데스.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까?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6: 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4: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6: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1: 어느게제일인기가있어요？
5: 인기가아리마스
0: 는인기가있어요라는뜻입니다。
5: 인기
0: 는인기，
5: 아리마스
0: 는동사있다，
5: 아르
0: 의마스형이죠。
4: これがおすすめです。
1: 이게추천할만해요。
5: これ
0: 는이것，
5: おすすめ
0: 는추천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人気があります。一番人気があります。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이밖에도어느걸고르면좋을지물어볼까요？여행가방을사러왔다고가정해보세요。어느게가장싼지가게사람에게물어보세요。싸다는
5: 安い
0: 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0: 오늘의추가표현은대화에서점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5: ご注文は
0: 는주문은요라는뜻으로점원이손님에게주문을받을때사용합니다。
5: 주문
0: 은주문인데상대방에게경의를나타내는고가앞에붙어있죠。끝에와는주제를나타내는조사로그뒤에뭘로하시겠습니까라는문장이생략돼있는거죠。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ご注文は？タム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おい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おいしいよ。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가이도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라면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여러분은라면을알고계시나요？밀가루를반죽해서길게뽑은국수를삶아서뜨거운국물에넣고삶은달걀이나고기야채를얹은음식인데요。라면은원래중국음식이었지만일본에서발전해서이제는일본을대표하는음식의하나가됐죠。
1: 네라면국물은여러가지가있지요。
0: 네육수국물은닭뼈나돼지뼈해산물을우려낸것등이있고요。맛은된장소금간장등다양한종류가있죠。
1: 네지금도새로운라면이속속개발되고있는것같아요。
0: 네그중에는치즈나생크림등을사용한특이한라면이등장하기도하고새로운맛을고안해내는것같아요。그리고일본각지에는특색있는지역라면도있으니까여러곳을찾아가서먹어보는것도여행의재미일것같아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9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1일 혁명수비대의 설비 등을 표적으로 한 공격을 가해 이란 미디어는 남부 시리크에서 결혼식이 치러진 주택 주변이 공격을 받아 4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0: 미국 중부사령부의 대변인은 2일, 보도는 파악하고 있고 확인 중에 있다. 미군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달리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잔인한 전쟁 범죄로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보복으로 실시한 중동 지역의 미군 주둔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협의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장도 SNS에서 올해 2월 남부 초등학교가 공격을 받아 아동 등 1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재개된 군사작전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고 묻자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을 견제했습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발생한 대규모 토속류로 인해 네팔 재해당국은 지금까지 1,204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4,2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미디어가 전해 이번 토속류로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양국 합해서 1,225명, 실종자는 4,7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팔에서는 군과 경찰 등이 수색과 구조에 임하고 있으나 각지에서 도로가 끊기고 전력과 통신도 광범위하게 끊겨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지원 물자를 전달할지와 감염증 방지 등 대피소의 위생 상태의 유지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토속류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이 된 2일 샤 총리는 의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관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때가 왔다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붕괴돼 이번 토속류가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책을 호소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현지 미디어는 카날 외무장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미국, 인도에는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0: 육상자위대는 8월 25일부터 미야기현의 오조지아라 연습장에서 시가지에 잠복하고 있는 무장세력에 대한 대처 등을 상정한 프랑스 육군과의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침공해 오는 상대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상정되는 공격용 소형 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작년도부터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방위성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능력이 알려지기 때문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비행 거리마다 세 종류의 도입이 정해져 있어 각각 상륙해온 차량 등과 연안부의 선정, 그리고 앞바다의 함정에 대한 대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공개된 것은 비행거리가 짧은 차량 등에 대한 대처를 상정한 기체로 탄약이나 카메라를 탑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훈련에서는 카메라를 탑재한 기체가 상대의 위치를 특정해 모의 탄약을 탑재한 다른 기체가 공격 순서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생겨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진용 시험 비행을 실시해 대원은 스마트폰과 같은 조작 패널을 사용해 조종하고 다른 대원이 하강해 오는 기체를 한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시험 비행 중에도 기체 일부 동작에서 문제가 발생해 육상자위대는 원인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내년 27년도부터 현장 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으로 방위성은 이들 기체도 사용해 쉴드라고 불리는 연안 방위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세계문화유산인 사도섬의 금산에서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이 올해는 오는 12일에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이라는 것이

0: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강요당했던 장소라며 반발한 것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등재 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 행사를 매년 개최할 것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도시에서는 현재 시민단체와 니가타현 등으로 조직된 실행위원회가 재작년부터 추도식을 개최했는데 3회째가 되는 올해는 오는 12일에 현지 국민관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추도식 참석과 관련해 외무성은 한국 측과 조정을 계속해왔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입니다.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이란 양국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월에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UN 교육과학문화기관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관계국과 협의해 전시와 설명을 개선해 전체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도록 권고하는 결의가 채택돼 한국 측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된 데 대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와준다면 일본 경제에 큰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8월 31일 센다이시에서 열린 이란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한국 측 회장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일본에서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현내 유치를 작년에 지사 선거 공약으로 내건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회장의 본심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므로 미야기현에 와준다면 어떤 형태가 됐든 현이나 도호쿠, 일본 경제에 있어서도 큰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액의 투자인 데다 한국 국내 사정 등을 생각하면 그리 쉽게 국외로 나간다는 결단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내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재작년 9월 오히라무라의 공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던 타이완의 반도체 대기업 PSMC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의 신청 조건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장은영,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도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기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さん,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산, 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기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기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산,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一番은
0: 제일,
5: 오이시는
0: 맛있다로,
5: 이치반 오이시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데스가?
0: 를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이치방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오이시
0: 에 앞에
5: 이치방을
0: 붙여서
5: 이치방 오이시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노래가 이치방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노래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 데스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이치방 오이시이데스.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이데스까?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2: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1: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5: 人気があります.는
0: 인기가 있어요라는 뜻입니다.
5: 人気는
0: 인기.
5: あります.는
0: 동사 있다.
5: ある.의
0: ます형이죠.
2: これがおすすめです.
1: 이게 추천할 만해요.
0: これ.는 이것.
5: おすすめ.는
0: 추천입니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人気があります。一番人気があります。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이 밖에도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까요? 여행 가방을 사러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게 가장 싼지 가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싸다는
5: 야스이. 야스이
0: 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9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1일 혁명수비대의 설비 등을 표적으로 한 공격을 가해 이란 미디어는 남부 시리크에서 결혼식이 치러진 주택 주변이 공격을 받아 4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0: 미국 중부사령부의 대변인은 2일, 보도는 파악하고 있고 확인 중에 있다. 미군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달리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잔인한 전쟁 범죄로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보복으로 실시한 중동 지역의 미군 주둔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협의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장도 SNS에서 올해 2월 남부 초등학교가 공격을 받아 아동 등 1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재개된 군사작전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고 묻자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을 견제했습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발생한 대규모 토속류로 인해 네팔 재해당국은 지금까지 1204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42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미디어가 전해 이번 토속류로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양국 합해서 1,225명, 실종자는 4,7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팔에서는 군과 경찰 등이 수색과 구조에 임하고 있으나 각지에서 도로가 끊기고 전력과 통신도 광범위하게 끊겨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이재민들에게 어떻게 지원 물자를 전달할지와 감염증 방지 등 대피소의 위생 상태의 유지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토속류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이 된 2일, 샤 총리는 의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관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때가 왔다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붕괴돼 이번 토속류가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책을 호소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현지 미디어는 카날 외무장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미국, 인도에는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0: 육상자위대는 8월 25일부터 미야기현의 오조지아라 연습장에서 시가지에 잠복하고 있는 무장세력에 대한 대처 등을 상정한 프랑스 육군과의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침공해오는 상대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상정되는 공격용 소형 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작년도부터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방위성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능력이 알려지기 때문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비행 거리마다 세 종류의 도입이 정해져 있어 각각 상륙해온 차량 등과 연안부의 선정, 그리고 앞바다의 함정에 대한 대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공개된 것은 비행거리가 짧은 차량 등에 대한 대처를 상정한 기체로 탄약이나 카메라를 탑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훈련에서는 카메라를 탑재한 기체가 상대의 위치를 특정해 모의 탄약을 탑재한 다른 기체가 공격 순서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생겨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진용 시험 비행을 실시해 대원은 스마트폰과 같은 조작 패널을 사용해 조종하고 다른 대원이 하강해 오는 기체를 한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시험 비행 중에도 기체 일부 동작에서 문제가 발생해 육상자위대는 원인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내년 27년도부터 현장 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으로 방위성은 이들 기체도 사용해 쉴드라고 불리는 연안 방위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세계문화유산인 사도섬의 금산에서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이 올해는 오는 12일에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이라는 것이

0: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강요당했던 장소라며 반발한 것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등재 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 행사를 매년 개최할 것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도시에서는 현지 시민단체와 니가타현 등으로 조직된 실행위원회가 재작년부터 추도식을 개최했는데 3회째가 되는 올해는 오는 12일에 현지 국민관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추도식 참석과 관련해 외무성은 한국 측과 조정을 계속해왔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입니다. 사도섬의 금상과 관련해 이란 양국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월에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관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관계국과 협의해 전시와 설명을 개선해 전체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도록 권고하는 결의가 채택돼 한국 측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된 데 대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와준다면 일본 경제에 큰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8월 31일 센다이시에서 열린 이란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한국 측 회장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일본에서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현내 유치를 작년에 지사 선거 공약으로 내건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회장의 본심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므로 미야기현에 와준다면 어떤 형태가 됐든 현이나 도호쿠, 일본 경제에 있어서도 큰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액의 투자인 데다 한국 국내 사정 등을 생각하면 그리 쉽게 국외로 나간다는 결단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내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재작년 9월 오히라무라의 공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던 타이완의 반도체 대기업 PSMC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의 신청 조건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장은영,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도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기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상, 나니이스르?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 데스카?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3: 미소라멘.
4: 일본의 라멘은 오이시이요. 보쿠와 미소라멘가 스키난다.
3: 와타시 미소라멘이 시마스.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고주문와?
0: 주문은요?
1: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상, 나니 이스르?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 데스카?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미소라멘.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기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 미소라멘가 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기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 미소라멘이 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상, 나니 이스르?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 데스카?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3: 미소라멘.
4: 일본의 라멘은 오이시이요. 僕は 미소라멘가 好きなんだ.
3: 私 미소라멘이 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 데스카?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도레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도레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이치방은
0: 제일,
5: 오이시는
0: 맛있다로
5: 이치방 오이시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데스가를
0: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이치방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오이시
0: 에 앞에
5: 이치방을
0: 붙여서
5: 이치방 오이시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노래가 이치방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노래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 데스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이 데스. 이치반 오이시이 데스.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 데스까?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4: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도레가 이치반 인기가 아리마스카?
1: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5: 인기가 아리마스
0: 는 인기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5: 인기
0: 는 인기
5: 아리마스
0: 는 동사 있다
5: 아르
0: 의 마스형이죠.
4: 고레가 오스스메 데스
1: 이게 추천할 만해요.
5: 고레
0: 는 이것
5: 오스스메는
0: 추천입니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인기가 아리마스. 이치반 인기가 아리마스. 도레가 이치반 인기가 아리마스카?
0: 이 밖에도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까요? 여행 가방을 사러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게 가장 싼지 가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싸다는
5: 야스이, 야스이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도레가 이치반 야스이 데스카? 도레가 이치반 야스이?

0: 조사로 그 뒤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ご注文は?タムさん、何にする?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2: 味噌ラーメン。
3: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2: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4: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5: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여러분은 라면을 알고 계시나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길게 뽑은 국수를 삶아서 뜨거운 국물에 넣고 삶은 달걀이나 고기, 야채를 얹은 음식인데요. 라면은 원래 중국 음식이었지만 일본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가 됐죠.
5: 네, 라면 국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0: 네, 육수 국물은 닭뼈나 돼지뼈, 해산물을 우려낸 것 등이 있고요. 맛은 된장, 소금, 간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5: 네, 지금도 새로운 라면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 중에는 치즈나 생크림 등을 사용한 특이한 라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맛을 고안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각지에는 특색 있는 지역 라면도 있으니까 여러 곳을 찾아가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일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5: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드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기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은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상, 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기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0: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이웃기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2: 私, 미소라멘이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고주문와? 탐산, 何にする?
2: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3: 미소라멘가おすすめだよ.
2: 미소라멘.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2: 私, 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2: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一番은
0: 제일,
5: 美味しい는
0: 맛있다로
5: 一番美味しい
0: 는 제일 맛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5: ですか?
0: 를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一番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美味しい의
0: 앞에
5: 一番을
0: 붙여서
5: 一番美味しい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どれが一番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どれ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美味しいです. 一番美味しいです.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6: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7: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1: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5: 人気があります.는
0: 인기가 있어요라는 뜻입니다.
5: 人気.는
0: 인기.
5: あります.는
0: 동사 있다.
5: ある의
0: 마스형이죠.
7: これがおすすめです.
1: 이게 추천할 만해요.
0: これ는 이것.
5: おすすめ는
0: 추천입니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人気があります. 一番人気があります.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이 밖에도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까요? 여행 가방을 사러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게 가장 싼지 가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싸다는
5: 야스이, 야스이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고주문와?
5: 고주문와?
0: 는 주문은요? 라는 뜻으로 점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5: 주문은
0: 주문인데 상대방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고가 앞에 붙어 있죠. 끝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0: 조사로 그 뒤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ご注文は？タムさん、何にする？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味噌ラーメン。
2: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3: 이어서 가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여러분은 라면을 알고 계시나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길게 뽑은 국수를 삶아서 뜨거운 국물에 넣고 삶은 달걀이나 고기, 야채를 얹은 음식인데요. 라면은 원래 중국 음식이었지만 일본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가 됐죠.
3: 네, 라면 국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0: 네, 육수 국물은 닭뼈나 돼지뼈, 해산물을 우려낸 것 등이 있고요. 맛은 된장, 소금, 간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3: 네, 지금도 새로운 라면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중에는 치즈나 생크림 등을 사용한 특이한 라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맛을 고안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각지에는 특색 있는 지역 라면도 있으니까 여러 곳을 찾아가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일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1일 혁명수비대의 설비 등을 표적으로 한 공격을 가해 이란 미디어는 남부 시리크에서 결혼식이 치러진 주택 주변이 공격을 받아 4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중부사령부의 대변인은 2일 보도는 파악하고 있고 확인 중에 있다. 미군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달리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잔인한 전쟁 범죄로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보복으로 실시한 중동 지역의 미군 주둔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협의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장도 SNS에서 올해 2월 남부 초등학교가 공격을 받아 아동 등 1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재개된 군사작전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고 묻자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을 견제했습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발생한 대규모 토속류로 인해 네팔 재해당국은 지금까지 1204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42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미디어가 전해 이번 토속류로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양국 합해서 1225명, 실종자는 47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팔에서는 군과 경찰 등이 수색과 구조에 임하고 있으나 각지에서 도로가 끊기고 전력과 통신도 광범위하게 끊겨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이재민들에게 어떻게 지원 물자를 전달할지와 감염증 방지 등 대피소의 위생 상태의 유지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토속류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이 된 2일 샤 총리는 의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관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때가 왔다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붕괴돼 이번 토속류가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 대책을 호소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현지 미디어는 카날 외무장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미국, 인도에는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0: 육상자위대는 8월 25일부터 미야기현의 오조지아라 연습장에서 시가지에 잠복하고 있는 무장세력에 대한 대처 등을 상정한 프랑스 육군과의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침공해오는 상대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상정되는 공격용 소형 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작년도부터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방위성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능력이 알려지기 때문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비행 거리마다 세 종류의 도입이 정해져 있어 각각 상륙해온 차량 등과 연안부의 선정, 그리고 앞바다의 함정에 대한 대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공개된 것은 비행거리가 짧은 차량 등에 대한 대처를 상정한 기체로 탄약이나 카메라를 탑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훈련에서는 카메라를 탑재한 기체가 상대의 위치를 특정해 모의 탄약을 탑재한 다른 기체가 공격 순서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생겨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진용 시험 비행을 실시해 대원은 스마트폰과 같은 조작 패널을 사용해 조종하고 다른 대원이 하강해 오는 기체를 한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시험 비행 중에도 기체의 일부 동작에서 문제가 발생해 육상자위대는 원인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내년 27년도부터 현장 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으로 방위성은 이들 기체도 사용해 쉴드라고 불리는 연안 방위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세계 문화유산인 사도섬의 금산에서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이 올해는 오는 12일에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이라는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던 장소라며 반발한 것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등재 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 행사를 매년 개최할 것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도시에서는 현지 시민단체와 니가타현 등으로 조직된 실행위원회가 재작년부터 추도식을 개최했는데 3회째가 되는 올해는 오는 12일에 현지 국민관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추도식 참석과 관련해 외무성은 한국 측과 조정을 계속해왔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은 3년 연속 불참할 방침입니다. 사도섬의 금산과 관련해 이란 양국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월에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관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관계국과 협의해 전시와 설명을 개선해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한국 측 회장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일본에서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현내 유치를 작년에 지사 선거 공약으로 내건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회장의 본심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므로 미야기현에 와준다면 어떤 형태가 됐든 현이나 도호쿠, 일본 경제에 있어서도 큰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액의 투자인 데다 한국 국내 사정 등을 생각하면 그리 쉽게 국외로 나간다는 결단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내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재작년 9월 오히라무라의 공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던 타이완의 반도체 대기업 PSMC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의 신청 조건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장은영,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도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기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さん、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기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기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0: 노래가
1: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0: 이치방은
1: 제일,
0: 오이시는
1: 맛있다로
0: 이치방오이시는
1: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0: 데스가?
1: 를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0: 이치방을
1: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0: 오이시의
1: 앞에
0: 이치방을
1: 붙여서
0: 이치방오이시가
1: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0: 노래가 이치방이라고
1: 처음에 말합니다.
0: 노래는
1: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2: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 데스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1: 네, 그렇죠.
2: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오이시 데스. 이치방 오이시 데스.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 데스까?
1: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3: 도레가 이치반 인기가 아리마스카?
4: これが おすすめです.
1: 뜻을 확인할까요?
3: どれが 이치반 인기가 아리마스카?
2: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0: 인기가 아리마스.
1: 는 인기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0: 인기는
1: 인기.
0: 아리마스는
1: 동사 있다.
0: 아르의
1: 마스형이죠.
4: これが おすすめです.
2: 이게 추천할 만해요.
1: これ는 이것.
0: おすすめ는
1: 추천입니다.
2: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인기가 아리마스. 가장 인기가 아리마스. 도레가 가장 인기가 아리마스까?
1: 이 밖에도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까요? 여행 가방을 사러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게 가장 싼지 가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싸다는
0: 야스이. 야스이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고주문와?
0: 고주문와?
1: 는 주문은요? 라는 뜻으로 점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0: 주문은
1: 주문인데 상대방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고가 앞에 붙어 있죠. 끝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로 그 뒤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고주문은? 탐상, 何にする?
6: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5: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6: 味噌ラーメン.
7: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6: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여러분은 라면을 알고 계시나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길게 뽑은 국수를 삶아서 뜨거운 국물에 넣고 삶은 달걀이나 고기, 야채를 얹은 음식인데요. 라면은 원래 중국 음식이었지만 일본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가 됐죠.
2: 네, 라면 국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1: 네, 육수 국물은 닭뼈나 돼지뼈, 해산물을 우려낸 것 등이 있고요. 맛은 된장, 소금, 간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2: 네, 지금도 새로운 라면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중에는 치즈나 생크림 등을 사용한 특이한 라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맛을 고안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각지에는 특색 있는 지역 라면도 있으니까 여러 곳을 찾아가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일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話で飲みたいものだ。惚れて振られた昔のことを思い出しては苦笑い。